0: 너무 저륭인 거죠 교류. 까보야 최장매가 보유 교륭매라 샴마단 매들비세.
1: 에나 보장 이달에 기친이야.
0: 이달에 심어들으면은야 마 마나스 마 가리즘에 내가 강변에 가마수결 무셔 포기.